0: You have 2 saved messages. Saved message.
1: Hey, Bora, how are you? Mama. Bora, Mama. Bora, Mama. Bora. Lucky, you are 30 years old. You still have Mama.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줘요. 엄마가 사랑해. 그리고 우리 보라 미세. I'm gonna see you end of this month. 보라, don't worry what we supposed to do. 그냥 뭐 찜질방도 가고

하느님 우리 보라 하는 일에 같이 꼭해주시고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세요. 우리 보라를 정말 31 years까지 지켜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. 아이고 그렇게 빠른 많이 세월이 갔는데 참 애들이 잘 크고 건강하게 해주고 바른 정신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아버지 더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 보라 I love you. God bless you. Bye.

0: stage message.
1: Oh, Boraya, how are you? 어떻게 지내? 그냥 엄마가 더 걱정되고. I hope you're doing okay. Be strong, 아가. 어차피 너 혼자 사는 거야. 엄마가 아빠하고 살았어도 아빠 먼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있고 너도 누구하고 있다가 어차피 혼자 사는 거야, 보라야. 그러니까 you have to get over yourself. Okay, 보라? I love you. 엄마가 못 와줘서 미안하고
2: 아유,
1: 엄마가
2: 걸린다고
1: 해도 it's just temporary, just little thing. I cannot be there with you all the time. 그러니까 all the decision, what you making, whatever is all 네가 잘해, 스마트하게, 잘, 스트롱하게.
2: Yeah.
1: Okay, but I love you.
2: Bye.
0: To delete, press 7.